0: 최근에는 아예 못합니다. 그녹슨베라 나부터게이산티 아바키리자 바가티바와무무구에 에라 부쿠바쿠레자 구치오 아바무케레지야이나 오쿠베이치무 비지쿠사바 마리카모크리스투 무카마오프세 Omukama abe namwe. Katonda omuyinza wa buli kantu patri ne mwana ne mutuukirivu abawe omukisa. Museewedde mugende mirembe.
1: Amen.